0: may balitang Pinoy,
1: showbiz chika, at music biz pa.
2: So join na kayo sa Tinig Pinoy 104.6 Planet FM.
3: 오클랜드 시의회는 2040년까지 매립지로 가는 쓰레기를 제로로 만드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활용, 퇴비화, 재사용, 그리고 자재 용도 변경을 의미합니다. 플래넷 FM이 전하는 또 하나의 제로 웨이스트 팁입니다. 구매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 혹시 내게 필요한 물건을 중고로 구할 수 있는지 찾아보세요. 식단 계획을 세우고 반드시 쇼핑 목록에 맞춰 구매하세요. 가장 중요한 조언은 피하기, 줄이기, 수리하기, 재사용하기, 재활용하기입니다. 이 순서를 꼭 기억해주세요. 항상 기억해주세요. 아주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2024년에는 총 14만 7천 톤의 쓰레기가 매립장으로 가는 것을 막아냈습니다. 모든 정보를 wastenothing.co.nz에서 확인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0: 한국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1: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율법 학자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서 첫째 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평화.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율법학자와 예수님의 아주 수준 높은 대화를 목격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613개나 되는 방대한 계명이 있었습니다. 해야 할 것 248개, 하지 말아야 할 것 365개. 아, 듣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 숫자죠. 율법학자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이 복잡한 삶의 규칙들 속에서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본질, 그 단 하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명쾌합니다. 신명기에 쉐마 이스라엘 기도를 인용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단어는 사랑하라가 아니라 들어라입니다. 사랑은 내가 먼저 무언가를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지독하게 사랑하시는지를 듣는 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사랑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느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먼저 당신의 목숨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이 반복적인 강조는 하느님께서 우리 사랑의 액세서리가 아니라 엔진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느님을 우리 삶의 여러 방 중 하나에 모셔둡니다. 직장이라는 방, 가정이라는 방, 취미라는 방이 있고 그 중에 종교라는 방을 따로 만들어 주일에만 살짝 들어가곤 하죠. 하지만 오늘 주님은 그 모든 방의 벽을 허물고 당신이 그 집 전체의 주인이 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직장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족을 위해 헌신할 때, 예상치 못한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을 때 우리는 이미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더욱 놀랐습니다. 묻지도 않은 두 번째 계명을 덧붙이시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여기서의 핵심은 너 자신처럼입니다.

현대 심리학과 영성생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올바른 자기사랑입니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던 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소중한 나를 위하면서 어떻게 타인을 사랑하겠습니까?

한 곡입니다. 2005년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정기공연으로 최경만 예술감독에 의해 초연된 곡으로 가락의 리듬과 장단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곡인데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연주로 경기 도담굿의 푸사를 들으시면서 오늘 순서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승진이 작곡한 슈베르트의 추억을 숙명가야금 연주단의 연주로 들어보셨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곡은 굿 음악인데요. 굿이란 경기 도담굿의 한 가락인 푸사를 기악곡으로 재구성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피, TWOA 비즈니스,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JMP로우 국제공중 변호사 이왕상 공동 제공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뉴질랜드의 디젤 공급량이 거의 4일분 감소했지만 정부가 새로 구축 중인 전략 비축유의 첫 선적분이 현재 뉴질랜드 운송 중이며 아직 공식 통계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주말 안에 종전 양해각서 MOU가 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OECD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2.6%로 0.9%포인트

0: 대폭 향하 조정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1: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론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0: 가톨릭 뉴스입니다. 가톨릭 교황 레오 14세가 최근 한 주 동안 인공지능 시대의 윤리 문제와 국제 평화 메시지를 중심으로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황은 첫 해측을 통해 인공지능이 전쟁과 감시, 차별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기술은 반드시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선에 봉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회가 AI 시대의 윤리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정세와 관련해서는 여러 분쟁 사항을 언급하며 전쟁은 해결책이 될 수 없고 대화와 외교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치권과의 관계 논란에 대해서는 정치적 갈등에 초점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교회의 본래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유럽 지역 종교 지도자들과의 연쇄 회동을 통해 가톨릭 교회와 다른 기독교 교파 간 협력과 화해를 강조하는 외교적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교황의 이번 메시지는 기술 발전과 국제 갈등이 동시에 확대되는 시대에 윤리와 평화를 중심에 둔 교회의 역할을 다시 강조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지금까지 바티칸 소식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의 디젤 공급량이 거의 4일분 감소했지만 정부가 새로 구축 중인 전략 비축유의 첫 선적분이 현재 뉴질랜드 운송 중이며 아직 공식 통계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혁신고용부 MBIE는 발표한 최신 연료 수급 보고서에서 따르면 일요일 밤 기준 뉴질랜드 국내 또는 해상 운송 중인 디젤 재고는 40.31분이었습니다. 이는 4일 전 발표된 44.21분보다 크게 감소한 수치입니다. 휘발유 재고도 58.11분에서 55.61분으로 항공유는 57.81분에서 54.61분으로 감소했습니다. 디젤 재고 감소는 정부가 새롭게 조성 중인 전략 비축유의 첫 선적분 도착을 준비하는 시점에 발생했습니다. 이번 선적은 정부와 J에너지가 공동 확보한 총 9,300만 리터의 디젤 비축분 가운데 일부입니다. 이 물량은 뉴질랜드의 일반적인 디젤 수요를 기준으로 약 9일분에 해당합니다. 현재 발표된 40.31분의 디젤 재고 수치에는 이미 뉴질랜드를 향하고 있는 전략 비축유 물량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략 비축유는 마스턴 포인트에 있는 저장 탱크에 보관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선적분은 이달 말 도착 예정이며 개보수된 저장 탱크 두 곳에 보관됩니다. 두 번째 선적분은 7월 초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공식 통계상 디젤 재고는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새로운 전략 비축유가 곧 추가될 예정이어서 향후 연료 공급 안정성은 상당한 부분 강화될 전망입니다. 미국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충분히 차단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뉴질랜드가 조만간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받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은 뉴질랜드를 포함한 54개 경제권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상거래에 부당한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은 이들 국가에 대해 추가

0: 1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해당 국가에는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유나이티드 킹덤, 인디아, 러시아, 차이나, 싱가포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또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제도는 갖추고 있지만 이를 충분히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6개 국가에 대해서도 10% 추가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은 해당 관세안에 대한 공청회를 2026년 7월 7일 미국 시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뉴질랜드나 다른 대상 국가들에서 어떤 종류의 상품이 강제노동과 관련됐다고 판단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경찰의 위협적 행동이 신고된 이후 크라이처치 북쪽의 카리라키 비치에서 화이트 베이트를 잡는 사람들의 야영이 금지됩니다. 와이마카리리 디스트릭트 카운슬은 화요일 열린 회의에서 북부 페가수스만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의 야영 금지 규정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화이트 베이트를 잡는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부여했던 예외 조항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의회 선임 생물 다양성 관리관인 마이크 크완트는 경찰이 이번 금지 조치를 지지했으며 북부 페가수스만 자문 그룹도 이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시즌 강 하구 인근에 약 12명의 야영객이 머물렀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부분은 상식적이고 협조적이었지만 일부 사례에서는 반사회적 행동과 위협적인 행동이 발생해 경찰에 신고됐으며 화이트 베이트를 잡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욕심을 내거나 예민해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뉴질랜드의 화이트 베이트 시즌은 매년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1: 영어를 잘하면 당신의 삶이 쉬워질 것입니다. 다이나스픽에서는 뉴질랜드 국가인증 풀타임 영어 수료 프로그램들을 오클랜드의 5개 캠퍼스에서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영어 수준에 따라 초급부터 고급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말하기부터 듣기, 읽기 및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당 학교 수업 12시간에서 15시간, 온라인 학습 20시간에서 22시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코스가 완료되면 뉴질랜드 교육평가기관 NZQ에서 발행하는 영어과정 수료증이 수여되며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난민들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courses@dynaspeak.ac.nz 또는 전화 0800-355-344로 연락 주십시오. DynaSpeak.
0: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4월 신규 주택 건축 허가 건수는 3월과 거의 변동이 없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질랜드 통계청 Statistics New Zealand에 따르면 4월에 승인된 신규 주택은 3,692채로 3월에 3,677채와 거의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4월과 비교하면 무려 53% 증가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4월에 허가 건수가 이례적으로 낮았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올해 4월까지 12개월 동안 총 39,087채의 신규 주택이 건축 허가를 받아 이전 12개월 대비 17% 증가했습니다. 이는 4월 기준으로 3년 연속 연간 감소세를 보인 이후 나타난 증가로 주택 건축 허가 건수가 확실히 회복세에 들어섰음을 보여줍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가장 인기가 많았으며 올해 4월까지 12개월 동안 1만 7,900채가 허가를 받았고 그 뒤를 이어 타운하우스 및 주택 유닛 1만 6,832채, 아파트 2,656채, 은퇴자

0: 마을 유닛 1699채가 각각 허가를 받았습니다. 올해 4월까지 12개월 동안 신규 주택 건설에 승인된 공사 총액은 176억 뉴질랜드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반면 비주거용 건축 부분은 이러한 증가 추세와 달리 정체 상태를 보였습니다. 올해 4월까지 12개월 동안 승인된 비주거용 건축 공사의 총 가치는 88억 6천만 뉴질랜드 달러로 전년 대비 0.4%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오클랜드 최대 부동산 중개업체인 바퓨 앤 톰슨의 5월 주택 판매가 증가했지만 매매 가격은 여전히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프 대 톰슨은 5월에 885채의 주거용 부동산을 판매했으며 이는 4월 대비 29% 급증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5월과 비교하면 여전히 17% 감소한 수준입니다. 매매 가격도 5월에 상승했습니다. 평균 판매 가격은 4월에 113만 1248만 달러에서 115만 7,213달러로 2만 5,965달러 2.3% 상승했습니다. 중위 판매 가격은 98만 달러를 기록해 4월보다 2.6% 상승했습니다. 다만 평균 및 중위 판매 가격 모두 올해 들어 월별 변동폭이 커 뚜렷한 추세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 신규 매물 등록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5월 신규 등록 매물은 1586건으로 4월 대비 9.1% 감소, 지난해 5월 대비 14.5% 감소했습니다. 5월 말 기준 판매 중인 주거용 부동산은 6188채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7% 증가했습니다. 이는 2008년 이후 5월 기준 가장 많은 매물 재고입니다. 바프 앤 톰슨의 대표이사인 피터 톰슨은 5월 시장은 올해 1분기에 나타나던 완만한 성장세로 다시 돌아왔으며 2025년 첫 5개월 동안의 시장 상황보다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이 이처럼 강한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택 가격 상승이 사실상 사라진 가운데 임대 수익률도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주거용 부동산은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어려운 시장으로 남아있습니다. interest.co.nz의 계산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뉴질랜드 부동산 협회 REINZ의 하위 25% 주택가격인 61만 달러의 주택을 구입하고 사업혁신고용부 MBIA가 집계한 신규 임대계약 중위 임대료인 주당 595달러에 임대할 경우 총 임대 수익률은 5.1%가 됩니다. 임대 수익률은 해당 부동산이 1년 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임대 수입을 매입 가격 대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5.1% 수익률이 나쁘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5년 이하 기준 5% 미만이거나 PI 정기 투자 상품이 약간 더 높은 수준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5.1%는 총 수익률입니다. 즉 지방세, 보험료, 유지보수 비용, 부동산 관리 수수료, 회계 비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해야 하며 실제 임대 수익은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 결과 순수익률은 은행 정기예금 수익률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공실기간이 발생해 임대 수입이 끊기면 투자 수익은 더욱 감소해 저수익 투자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계산이 현금 구매를 가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5.1% 임대 수익률에는 모기지 상환 비율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을 이용해 부동산을 구입한다면 현금 흐름은 크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1: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렌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2: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1: 유언장

0: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1: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0: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1919.
1: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2: 국제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주말 안에 종전 양해각서 MOU가 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 자체는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며 합의가 성사된다면 주말 중에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양측이 문서 서명에 상당히 근접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이란 쿠웨이트를 공격한 것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휴전 파기로 규정하지 않고 최근 미국의 군사 행동에 대한 맞대응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며 양국 간 휴전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구매하지 않기로 동의했다고 거듭 주장했으며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도 양국 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종전 MOU가 체결되는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충돌이 대이란 협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의 진전을 보이지 못한 가운데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지난 3일 뉴욕 증시에서 다운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1.21% 내린 56,687선에 마감했고 S&P 500 지수는 0.74%, 나스닥 지수는 0.89% 각각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S&P 500과 나스닥은 9일 거래 연속 상승 흐름을 마감했습니다. 시장 불안은 중동 긴장 고조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이 주도했습니다. 이란은 최근 미국의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쿠웨이트와 바레인의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고 밝혔고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대립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브렌트유는 배럴당 97달러 선,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96달러 선까지 상승했습니다. 고유가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국채 금리도 올라 10년물 금리는 장중한 때 4.5%를 웃돌았습니다. 기술주도 약세를 보인 가운데 엔비디아는 3.6% 하락했습니다. 반면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등 메모리 반도체 관련 종목은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미국의 5월 민간 고용은 시장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며 경기 호조를 나타냈고 이에 따라 연방준비제도가 연내 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원유와 석유 제품 재고가 2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에너지 정보청 EIA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미국의 전체 원유 및 석유 제품 재고는 15억 7천만 배럴로 한 주 사이 1,060만 배럴 감소했습니다. 이는 200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상업용 원유 재고는 800만 배럴 줄어든 4억 3천만 배럴 수준으로 집계돼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전략 비축유도 3억 5천만 배럴 수준으로 감소하며 2024년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재고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미 이란 전쟁에 따른 중동 공급 불안과 호르무즈 해협 운항 제한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와 유럽 정유사들은 미국산 원유 수요가 급증했고 지난 5월

0: 미국의 원유 수출은 하루 평균 560만 배럴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에너지 업계는 재고 감소가 계속될 경우 국제 유가가 급등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전 세계적으로 10억 배럴이 넘는 공급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1: 한국 뉴스입니다. OECD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2.6%로 0.9%포인트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주요 20개국 가운데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OECD는 반도체 수출 증가와 민간 투자 확대, 그리고 재정 정책에 따른 소비 회복을 주요 성장 요인으로 봤습니다. 또한 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지속될 경우 성장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중동 분쟁, 에너지 공급 불안, 산업 현장의 갈등, 수출 제한 등은 한국 경제의 하향 위험으로 지적됐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올해 2.6%, 내년 2.2%로 전망됐고 내년 성장률은 1.9%로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부채 비율은 GDP 대비 올해 48.2%, 내년 50.2%로 기존 전망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OECD는 한국 경제가 수출 중심 회복세를 보이지만 반도체 의존도가 높아 산업 다 변화와 정책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텝, 인터스트.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901원 5전, 한국에서 보낼 때 910원 6전, 한국에서 받을 때 892원 4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구름이 끼는 가운데 오후에는 몇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몇 차례 소나기가 있겠고 오후와 저녁에는 한때 비로 바뀌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김춘선, 아나운서 이수영이었습니다.
2: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누시오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3: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1: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피, TWOA 비즈니스, 에드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JMP로 국제 공중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KCR 게시판입니다. 포노 피트니스 안내입니다. 저강도 운동으로 구성된 포노 피트니스 수업은 모든 연령과 체력 수준에 맞춰 설계되어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건강과 웰빙을 향상시키실 수 있습니다.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웃음과 격려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친구, 가족과 함께 춤추고 움직여 보십시오. 6월 3일 수요일 오후 5시 30분에서 6시 30분까지, 6월 8일 월요일 12시 30분에서

1시 30분까지 6월 10일 수요일 오후 5시 30분에서 6시 30분까지 테아타투 사우스 커뮤니티 센터에서 있습니다. 잉글리시 컨버세이션 클럽 안내입니다. 마운트 엘버트 도서관에서 매주 열리는 무료 영어 회화 클럽입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영어 회화 실력을 연습하고 자신감을 키우고 지역사회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마운트 엘버트 라이브러리에서 있습니다. 레고 클럽 안내입니다. 레고 클럽은 매주 열리는 공동 창작 공간입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안전하고 즐거운 환경에서 멋진 레고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 무료 놀이 공간은 연중 내내 매주 운영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서 4시까지 마운트 엘버트 라이브러리에서 있습니다. 커피, 케이크 앤 컨버세이션 안내입니다. 도서관에서 커피와 함께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좋은 기회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모임입니다. 6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서 11시 30분까지 이스트 코스트 베이스 라이브러리에서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KCR 방송은 104.6 FM 플라넷 웹사이트를 통해 청취가 가능하며 일부 프로는 KCR NZ 페이스북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0: Saturday.
1: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